0: 수차면 거기 한번 싶으니까. But you pretend that you're alright.
1: 어? 이거 밖에 자도 여러 번
0: You don't have to say you're sorry.